0: 가시고 나와서 참아매
1: 내가 뒤로 눈과 벤다 부스타우라 Rechos de baguaches, faíscas são vento. O grato terrunho do punho farrando.